왕이 팔을 내어 주니 도사맥을 볼제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배대장은 금요 신방광 수요 비위난 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토 허니 피위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하니 신경이 미약하고 해대장이 황성하니 간담경이 자진이라

있고 머리들이 말과도로 황소꼬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다리 물고기와 혀가 둘린 뱀과 이런 어리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 이 고장난 문자들도 성 접속은 술에 홀린 실패 꿀기러기